0: 食咗饭先，等我同你哋开饭啊！
1: 咪住，阿秋香姐，有冇酒啊？
0: 有啊。
1: 咁都好啲，秋香啊，咪嚟啦，秋香，陪我哋饮杯先啦。
0: 千祈唔好啊！你快啲食咗饭先，老夫人就嚟噶啦。你哋交得卷啦咩？
2: 未啊！
0: 你就快啲食咗饭先做啦。
1: 咁啊，吴秋香，你话点就点啦。